0: 이것도는 이분이 또는 이것도는 역시 이분이 또는
1: 아
0: 누나
2: 고아까 뭐 당하면서 아빠까봐 도와갈라 레이더를까 레이더를까 레이더를
1: 무서워
3: 내가
2: 조심해라 강빈 조심해라
0: 휴대 공고야 주설마
2: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 나이 스토리 한다